0: 纵横台 FM 91.4延吉综合广播。
1: 延吉，欢迎您。清晨四点，天光微亮，布尔哈通河上薄雾轻拢，时尚市场第一盏灯亮了，推出车轮。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9월 초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이 238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연결서 시장은 소비 열기를 맞아낸 바 시장의 구매와 판매가 모두 활기를 띄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시 철도 민항은 여객 34.4만 명을 수송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올해 국경절 연휴

0: 시민 공연을 정성껏 기획해 짙은 조선족 민속 풍정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혜민 공연 계절의 노래 국경절 특별 공연이 연변대학 정문 동쪽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 배우들은 조선족 특색 가물을 선보이고 민속문화에 맹보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불꽃쇼, 철화 공연, 화호 공연, 국풍 경매, 민속 상호 체험 등 특색 활동이 연이어 펼쳐졌고, 해민 입장권 정책도 함께 실시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명절 야간 관광 소비 내용을 더욱 풍부히 했습니다. 해란 명조는 몰입식 가을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별, 하늘, 음악회, 재미있는 도전 경기 등 다양한 체험 항목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가을 연휴를 즐기도록 했습니다. 조당위 선전부 문화처 처장 양설화는 이번 음악회는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당 문화해민 계열 활동의 하나인 바 국경절의 즐거운 분위기와 결부해 공연 장소를 도시의 랜드마크와 밤하늘 아래에 마련함으로써 군중들이 별하늘 음악 속에서 연변 도시 문화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비나 운강, 불의성반, 열애방조 등 강변 경관대는 전면적으로 야경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찬란한 강변 야경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발길 닿는 곳마다 풍경을 감상하고 소비액은 14억 7,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9.63% 증가했습니다.
1: 국경절 연휴기 관광 추천 소개, 민속 상호 체험, 특색 분위기 공연 등네 가지 특색 봉사를 내놓아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역을 나서는 순간부터 연길의 진정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움직이는 문화관광 안내 지도가 되어 오가는 관광객들의 문의에 인내심 있게 답하고 출행 노선을 세심하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선전책자, 민속체험 지도와 민족단결 선전수첩을 무료로 나눠주고 연길의 자연 풍광, 조선족 민속 풍정과 전통 특색 음식을 차근차근 소개하며 관광객들이 연길의 관광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고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알아가도록 도와 도심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짙은 명절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당위 사회사업부 부부장 박송림은 고속철도역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도시의 첫 창구인 바 이곳에서 이중언어 자문, 문화관광 추천 소개, 민속체험, 문해 플래시 공연 등 특색 봉사를 제공하고 조선족 민속문화를 자원봉사에 융합해 관광객들이 연길에 도착
0: 기재 배치, 시설 설비 운영, 안전 경고 표식, 응급 조명 및 안전 출구 소통 상황을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각종 위험 우환을 중점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엄하게 정돈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전력으로 규범화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1: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연길 서시장은 소비 열기를 맞았습니다. 조선족 특색 음식과 신선한 해산물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며 인기 기념품으로 떠올랐고, 상가의 판매량도 크게 늘어 시장의 구매와 판매가 모두 활기를 띄었습니다. 10월 4일 기자는 서시장 1층을 찾았습니다. 명태, 김치, 조선족 된장 등 특색 매대 앞에는 상품을 고르는 손님들이 가득했고, 업주들은 수시로 물건을 채워 넣으며 손님을 맞느라 분주했습니다. 연휴 기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은 본지 특색 기념품을 고르기 위해 서시장을 찾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출행의 편리를 제공하고 소비 체험을 높이기 위해 상가에서는 현장 포장, 택배 발송 등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고도 연길의 정통 먹거리를 전국 각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0: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 우리시 철도와 민항은 루게로 34만 4천여 명의 여객을 수송했으며 교통운수는 전환수했습니다.
1: 일전 우리시는 제4회 청소년 지능과학기술혁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 298명 수학생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과학기술협회, 공청단시위, 시교육국에서 연합 주최하고 과학의 문을 열고 새로운 지식을 즐기자를 주제로 했습니다. 대회는 4D 로봇 장애물 경기, 사축 비행기 임무 경기, 로봇 줄다리기,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밍 등 8개 경기 항목이 설치되었습니다. 또 드론 공연과 로봇 전시

0: 현실을 새롭게 추구해 광범한 사생들이 지능과학 기술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 현장에서 참가 선수들은 침착하고 집중력 있게 경기에 임하고 서로 호흡을 맞추며 실기 경쟁을 펼쳐 부지런히 사고하고 용감히 탐구하며 과감히 혁신하는 양호한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대회는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시달하고 중소학교 과학교육을 추진한 생동한 실천으로 전시 청소년들에게 상시적인 과학기술 혁신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혁신 창조 잠재력을 한층 불러일으키는 데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과학기술관 진지에 의탁해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순회 전시 등 일련의 과학보급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전역 과학보급 내용을 풍부히 하며 청소년들의 과학자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1: 10월 8일은 제29번째 전국 고혈압의 날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은 조제 무료 지혈관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유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잠을 자고 나면 체내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지며 이때 운동을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에어컨 제습 모드를 24시간 켜지 말아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권위 있는 기구들은 실내 상대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밀폐된 방에 24시간 제습 모드가 켜져 있으면 실내 습도는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장기간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호흡기 점막이 손상되고 인체 방어 능력이 저하되며 특히 노인, 어린이 및 천식 환자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영유아의 피부와 호흡기 점막은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는 기도 점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비강의 딱지가 생기게 하며 밤에 자극성 마른 기침을 자주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고 코피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독감과 액점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하며 이로 인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병력이 있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는 암을 뜻하는 영어 캔서의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 사람들에게 암 성격이라고 불립니다. 대체적인 특징은 불합리한 상황에도 순응하고 속으로 화를 사기며 민감하고 생각이 많으며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억압된 상태에 장기간 놓이면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C형 성격의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암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성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순탄치 않은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사람들은 어림파고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억지로 참고 감정을 누르는 것이 겉보기에는 성격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다음, 긴장과 불안입니다. 긴장과 불안은 인체 내 면역세포의 활력을 감소시키며 장기간 지속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인체 기관의 기능을 혼란시키고 특히 뇌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다음, 고립과 소외입니다. 고립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 속에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사람 간의 소통과 인정을 통해 더 강한 생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착과 자책입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거나 매사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신경이 장기간 팽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건강적 관점에서 이러한 팽팽한 상태는 인체 내부 환경의 안정에 좋지 않으며 내분비, 신경 및 면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마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곱씹고 행동 하나하나에 화가 나고 이미 끝난 일까지 자꾸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의 진짜 끝은 미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 마침내 아무 마음도 쓰이지 않는 사람. 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도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는 일입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누구에게 괜찮은지 물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곰은 이 겨울 별거 아니야. 다람쥐는요? 나는 벌써 떨고 있는데. 괜찮다는 기준도 사람

다릅니다. 쉬워 보인다고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치타는요, 저기까지 가는 거 금방이지 뭐. 하지만 달팽이는 너한테는 그렇겠지. 남의 속도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기 전에 누가 말했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산은 별로 안 높다고. 하지만 독수리에게는 맞아. 날아오르면 금방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의 기준인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잘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숭이는요, 나무 오르는 건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고기는 물속이 참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종달새는요, 아침이 제일 좋고요, 부엉기는 밤이 가장 좋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빠르다고 항상 앞선 것도 아닙니다. 토끼는 벌써 여기까지 왔어? 거북이는 나는 천천히 가는 종이야. 그래서 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속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씩은 다 해봤겠죠? 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말입니다. 어디서 제가 본 글인데요. 아, 절대 주인공처럼 살지 말랍니다. 살려면 감독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은 편집시켜서 잘라내고 그리고 좋았던 일은 더 표현하고 멋진 미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보다는 감독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똑 부러지면 독종이란 말도 가끔 듣게 됩니다. 거리를 두면 정말 뭐 예의가 없다. 그래서 이래도 이 말 듣고 저래도 저 말 듣는 세월, 어차피 욕먹을 거 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하지도 말고 그냥 나다운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후회의 순간이 오면 후회를 하고 그리우면 실컷 그리워하고 그러다 잊히면 잊어버리고 애쓰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나고 보면요, 모든 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잊으려고, 그리고 후회함을 또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평생 인연이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평생 갈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요. 가볍게 스치듯 만났던 사람이 오랜 세월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올 사람은 오게 돼 있고 떠날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게 돼 있으니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학군 가수의 장백산 아래 나의 집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연변 아줌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사가 필요하시면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립니다. 자,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아, 연변 아줌마. 아.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줄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올라갑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들립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얼마나죠? 자, 앞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두 번째 안은 올라갑니다. 아, 아, 아, 아, 현명 알만하죠? 두 개 다릅니다.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마지막 찾는 빨리 합니다. 별을 찾는다네 들립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1절.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0: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 번호가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앱, 옌지롱매 앱과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 두 곳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변 아줌마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0: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29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오 원장은 그제야 비로소 현실이 제대로 보이는 듯 했다. 고아원이라는 곳이 겉으로는 허물없는 가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혈육이 아닌 생판 남남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거리를 아이들이 이미 알아버렸고 그 거리 안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로 사는 법을 이미 터득하고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기네끼리의 암묵적인 거래와 약속을 통하여 서로 편의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서 가끔씩 원장 아빠 엄마를 기만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오 원장은 놀랍기도 하고 강한 배신감마저 들었다. 수영장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꼭두는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했다. 수영장에서 무자비하게 등을 밀어버린 연희의 손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2: 애가 사람 손길을 두려워해요. 누가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해도 놀라서 부딪히고 다른 사람들끼리 말하면서 손을 흔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구네요.
3: 네, 의사선생님. 심지어 저희들이 손이 닿는 것마저 꺼려해요. 자기 손을 잡으려면 얼른 등 뒤로 감춰버린다니까요. 증세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손에 대한 두려운 기억으로 인한 기피증이지요.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대인 기피증으로까지 번져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도 크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보다 이 아이...
2: 도진아, 꼭두가 수영장에 빠진 뒤로 다른 사람의 손이 닿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 손에 대한 기피증이라는구나. 의사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선이라.

0: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니? 이대로 내버려 두면 댄기피증까지 올 수 있단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대. 너한테 무슨 좋은 방법이 없니?
1: 제게 방법이 있어요.
0: 무슨 방법이냐?
1: 편안하게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닿게 하면 되잖아요.
0: 글쎄, 그런 게임이 어떤 게 있을까? 꼭두만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없는지 네가 좀 생각해봐라.
1: 손을 잡고 하는 놀이에 중국 사람, 조선 사람 웃을 내게 합시다라는 놀이가 있어요. 두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긴 팀에 상을 주세요. 같은 팀에서 한 사람이라도 탈락하면 안 되고 팀 전체가 이겨야 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칙을 세우면 꼭두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지 않겠어요? 착하잖아요. 절대 자기 때문에 자기네 팀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0: 네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1: 네, 이렇게요. 중국 사람, 조선 사람 한데 모여 웃을 내기 합시다. 웃으면 안 됩니다. 함! 함 하는 말이 떨어지면 두 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돼요. 늦은 팀에서 먼저 함을 외친 상대 팀원을 간질러서 웃기면 웃긴 팀이 이기고 아무리 간질러도 웃지 않으면 웃지 않은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0: 오, 그거 좋겠다. 간단해서 배우기도 쉽고 소뿔도 당김에 뽑으라고 당장 오늘 저녁에 해보자꾸나.
1: 상은 뭘로 할 거예요? 상이 커야 아이들이 좋아할 텐데요.
0: 알았어. 눈이 번쩍 뜨이는 걸로 내가 준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게임이나 잘 조직해라. 꼭두가 눈치채면 안 된다.
1: 알겠습니다.
2: 도진이가 희쭉 웃으면서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10분도 되지 않아 아이들이 아래층에 죄다 모였다.
0: 다 모였니? 자, 오늘은 간만에 다 같이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침묵도 도울 겸.
3: 좋아요.
0: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게임에서 이기면 푸짐한 상을 가질 수 있을걸.
3: 좋아요. 좋아요.
4: 좋아요. 좋아요.
2: 오 원장은 예쁘게 포장된 커다란 종이 박스를 아이들 눈앞에 흔들어댔다.
5: 무슨 선물이에요? 네?
0: 오직 이긴 팀에서만 박스를 뜯...
2: 관문은 무사하게 넘은 셈이다. 억지로라도 게임하기 시작하면 차차 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좋은 징조다. 도진이가 기분이 좋아서 오 원장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0: 오원장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두 팀 성원들을 마주세웠다. 첫 번째 라운드에는 꼭두와 배여사, 서진이와 복순이, 도진이와 연희가 맞붙었다. 오원장이 호각을 불면서 게임 시작을 선포하자 다들 열심히 게임에 집중했다. 꼭두도 잘하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양 팀 모두 먼저 웃는 사람이 없어서 첫 번째 라운드는 무승부로 끝났다. 서로 상대를 바꾸어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했다.
1: 중국 사람, 조선 사람 한데 모여.
0: 이번에는 꼭두와 서진이, 도진이와 배여사, 복순이와 연희가 맞붙었다. 두 번째 라운드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다.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다. 꼭두는 부득불 연희와 손을 마주잡고 게임을 치러야만 했다. 이 게임이 꼭두에게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꼭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원장

0: 사람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1: 곡두가 연희의 손을 잡을까?
0: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곡두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연희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드디어 곡두와 연희가 마주섰다. 그런데 갑자기 곡두가 슬프게 고개를 꺾고 자기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다. 연희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승부욕에 불탄 연희가 와락 곡두의 손을 잡아챘다. 곡두는 자기 손을 걷어들이지는 않았지만 눈을 찔끔 감고 고개를 위로 달았다.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더니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선자리에서 오줌을 지렸다.
2: 뭐야! 오줌 쌌잖아! 너 몇 살인데 아직도 오줌을 못 가려?
0: 연희가 지린내가 난다며 두 손으로 코를 감싸쥐었다. 오줌을 싸려고 싼 것이 아니었다. 연희가 손을 잡는 찰나 수영장에 거꾸로 떨어지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순식간에 오줌이 새어나갔던 것이다. 미처 어쩔 사이도 없었다. 바지가랑이로 오줌이 줄줄 새어 바닥을 질벅히 적셨다. 두려움에 부끄럼까지 더해 참을 수 없어진 꼭두는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게임을 끌고 나갈 수 없었다. 오원장이 오늘 게임이 채 끝나지 않았으니 승패는 없으며 다음 기회에 다시 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배여사가 꼭두에게 옷을 갈아입히려고 2층으로 안고 올라갔다. 옷을 갈아입히면서 배여사가 물었다.
3: 연희와 손잡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
4: 네.
3: 그럼 못하겠다고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어?
4: 원장 아빠가 나를 싫어할까봐 말 안 했어요.
0: 배여사는 그만 할 말을 잃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주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싫은 것은 싫다고 한다. 거기에 비하면 꼭두는 특별하다. 절대 자기 주견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맞추려고만 한다. 옷을 다 갈아입고 나서야 자기의 빈 손을 발견한 꼭두가 두려움에 차서 소리쳤다.
4: 아, 내 인형!
3: 인형을 어디에 두었는데?
4: 창틀에 넣었어요.
0: 꼭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와 단숨에 계단을 뛰어내렸다. 게임을 하기 전에 나무 인형을 남쪽 창턱에 놓았댔다. 손에서 내려놓기 싫었지만 게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나무 인형이 없었다. 꼭두는 멍한 채 그 앞에 서 있었다.
4: 누가 사라졌어요?
3: 아휴, 여기 놓은 게 확실해?
4: 네, 확실해요.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하기에 인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창턱에 놓았었는데.
0: 꼭두의 두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 너무 슬피 오는 바람에 배여사가 미안해서 어쩔
5: 일송 우리말.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여름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뜬금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뜬 친구는 당장 함께 가게 자리를 보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무슨 가게를 준비하는 거냐고 놀라 물어보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커피숍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충동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말고 곰곰이 따져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으나 친구는 제 걱정을 가볍게 흘려듣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예쁘게 장식해서 열기만 하면 손님이 가득 올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며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게 잘 풀릴 거라 확신한 듯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권 상황은 어떠한지, 월세는 감당할 수 있을지, 커피 원두나 부자재 같은 재료비는 얼마나 들지와 같은 구체적인 다산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로 공간을 뜯어고치고 커피 기계와 각종 기계를 서둘러 구매했으며 생각날 때마다 메뉴를 하나둘 추가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활기차고 속도감 있게 준비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펼치니 주변에서도 곧 멋진 카페가 생길 것 같다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죠. 하지만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사전에 꼼꼼히 계산하지 않은 탓에 지출은 처음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웃돌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잡다한 일들이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해야 할 업무는 끝없이 불어났습니다. 예산은 계획도 없고 따져볼 생각도 없이 떠오르는 대로 손을 대면 나중에 뒤처리만 힘들어진다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미리 따져보는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만 보고 서두르다 보면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비용, 시간, 부작용 같은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깨비 방망이는 동화 속에만 있는 마법이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대로 휘둘러도 원하는 결과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오히려 예상 밖의 문제만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뒤늦게 후회하며 수습하느라 훨씬 더 큰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말로는 쉽게 뭐든 해보면 되지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타산과 준비, 차분한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천과 기초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하여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취업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우선 전략을 시행하고 사회 보장망을 잘 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을 양곡 수확이 50%를 돌파하고 가을과 겨울철 파종이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원천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고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에 우리나라는 더 큰 추진력과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있고 연구의 원천과 기초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한 많은 성과들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에서 막 완공된 강규 중이온 가속기 대형 과학장치가 가동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연구팀은 새로운 핵종인 하프늄 153을 성공적으로 식별해 인류가 알고

2014년 전국 과학기술 대회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강력한 기초 연구와 원천적 혁신 역량 시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요소 중 주가 연동을 강화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적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과제 총괄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대 과업 부문과 지방의 조정 기재를 구축 보완하며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협동적 공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선도 기업이 주도하여 과학적 문제를 정리하고 혁신 주체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연과학기금 장강 삼각주 기초연구 연합기금 중대특별과제가 올해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과제는 장강 삼각주 지역의 중대 전략 수요를 대상으로 응용 지향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세계성 한계 직할시의 통일 출자, 공동 과제 설정, 공동 관리, 통일 과제 공동 답변, 협동 기재를 모색하게 됩니다. 우주 구조와 항성 진화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극한의 미시적 분야로 심입하기 위해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힘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물질 형태인 글루벌의 존재를 공동으로 입증하면서 근 반세기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물리학의 수수께끼를 밝혀냈습니다. 극한 조건으로 매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35.6 테슬라 전 초전도 강자기장 사용자 좌석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자기 공명 영상 등 첨단 의료 장비 개발에 핵심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극한의 종합적 융합 분야에 힘쓰기 위해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화학, 생물학, 재료학을 융합시켜 최초로 인공세포의 형태와 기능의 비대칭적 분열을 실현하면서 생물제조 분야에서 새 방향을 개척했습니다. 기초 연구가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면서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중요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광전기화학, 재료과학, 제조리론 등 기초 연구의 장기적인 노력은 우리나라가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광 발전, 고속철도 등 신흥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는 데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농작물이 이른바 정오 졸음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의 분자 기제를 밝혀냄으로써 식량 생산 증산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정보 초소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구조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1에서 N을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과학 강국을 건설 달성했고 전 8개월 도시 조사 실험률 평균은 5.2%로 취업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취업 우선 전략을 시행하여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대학 졸업생 등 청년 취업 지원 계획, 영활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들의 취업 질 향상 계획 시행이 포함됩니다. 취업 촉진 5대 행동을 전개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제도와 기재를 정돈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10억 7,900만 명, 2억 5,100만 명, 3억 2,700만 명에 달했고 3대 사회보험기금의 누적 잔액은 1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영활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 연금보험 가입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업연금 적용 범위 확대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인연금 제도 시행을 착실히 추진하며 사회보장 관계 이전

연계 정책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회보장 보상 항목의 전국 통합 처리와 사회보장 카드의 일괄 사용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보장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가 10월 10일 여러 선행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굳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3, 4분기 각종 소비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증가폭은 2, 4분기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9월 오프라인 결제 금액은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연 3개월째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오프라인 실물 소비 회복의 탄성이 부단히 증강되었습니다. 대외무역의 탄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 4분기 전국 주요 항구의 화물선 출항 적재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해 2, 4분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우세가 지속적으로 발휘되면서 대외 무역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9월달 연산력, 데이터 등 신형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낙찰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고 인공지능, 휴머로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자본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한 배 이상 늘어났으며 신기반시설과 신산업 투자가 다그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로 절기가 지나 전국의 가을 거지가 절정에 들어갔습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정 조정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을 양곡 수확이 절반을 넘겼으며 가을과 겨울철 파종이 잇따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흥경강성은 우리나라의 주요 콩 생산지입니다. 흥경강성 부관시의 10만 여무 콩은 이미 집중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이곳에서는 내건성 조숙 다수확 품종인 흑과 7일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콩의 증산 잠재력을 발굴하는 한편 포장 조건에 따라 농기계를 배치함으로써 포장 손실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길림성 유수에서는 90만 무의 벼가 수확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이 지역에서는 벼 기계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계 수확 비중이 90%에 달했습니다. 현재 관중평원에 옥수수 1000만 무가 넘는 면적도 대규모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섬서성 위남의 화산 농장에서는 10만 무의 옥수수를 밤새 서둘러 수확하고 있습니다. 유압 전환 쟁기가 수확기를 바로 뒤따라 수확한 뒤 곧바로 토양을 정리하면서 볕짚은 모두 환원됩니다. 며칠간 한남의 가을 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겨울 미래 가을 파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양 봉구현에서는 현지에서 스마트 농업 봉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을 파종에 필요한 농자재를 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19개 향진에 13,000여 농가에 보급되어 농가의 비료 등 재배 비용 210만 원 이상을 절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농촌부는 6개 작업반과 과학기술 소분대를 파견해 가을 거지와 가을 파종의 중점 12개 성을 방문하여 3초 농업 생산 중점 업무의 추진과 리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정밀 토지 정비와 월동전에 농토관리 등 핵심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여 가을 거지와 가을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최신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전국 봉사 소비가 왕성했고 관련 업종의 일평균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5%

5%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광 소비 시장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관광과 오락 봉사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교행사 봉사와 놀이공원 봉사의 증가세가 비교적 빨랐습니다. 관광 소비의 견인 아래 다원화된 숙박 수요가 방출되어 경제형 체인 호텔과 민박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와 12.8%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가족 회식, 결혼 피로연 등 행사가 외식 소비를 왕성하게 만들어 외식 봉사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그중 특색 먹거리 거리와 야시장에 활기가 넘쳐 패스트푸드 봉사에 비교적 빠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소비가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장면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여 문화예술 봉사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습니다. 그중 문예창작과 공연봉사, 대중문화체육활동봉사는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보시게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조류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서식지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철새 개체군 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현재 철새의 남하가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천년 새길의 중요한 경유지인 호남성 람산현에서는 내일 저녁 8시 30분경 현지 광장의 조명과 주변 건물 경관 조명을 정시에 끄는 방식으로 빛 공해를 줄여 야간 이동하는 철새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하북성 창주시 남대항의 빈해 습지부터 파양호 습지까지 대량의 희귀 물새들이 잇따라 도착해 머물며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순찰 강도를 높이고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지능형 관측체계를 구축해 통과하는 철새의 개체군 유형, 이동 속도 등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정밀하게 통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조류 1,505종이 있습니다. 그중 철새 습성을 가진 조류가 800여종입니다. 전 세계 9개 철새 이동 경로 중 4개가 우리나라를 경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821곳의 핵심 서식지를 선별해 보호와 보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했고 철새 보호관측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월동 물새 관측 총량은 632만 4천 마리에 달해 개체군 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과 업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5회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 대회에 출전할 중국 대표단이 10월 10일 북경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단 총 인원이 500명인 가운데 선수는 312명으로 25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왔고 평균 연령은 28.8세입니다. 이들은 17개 종목, 335개 세부 종목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제5회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 대회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중 선수 규모가 가장 큰 대회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몽골국이 전동화 전환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신에너지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몽골국의 국내 석유 공급이 지속적으로 긴축되면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한층 더

0: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몽골국은 신에너지차 보급과 충전망 구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산 신에너지차는 높은 가성비와 실용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선택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어 현지 친환경 이동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몽골국은 전동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신에너지차의 보급과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망라시켰습니다. 몽골국은 향후 2년 동안 수도 울란바타르와 전국의 전기차 친환경 역참 충전소 약 500곳을 구축함으로써 수도를 중심으로 지방까지 확산되는 충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란바타르에는 차량 15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대형 시범 친환경 역참이 구축됐고 야간 할인 전기요금을 함께 제공해 에너지 보충 경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신에너지 자동차가 몽골국의 추운 겨울 기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부족 국면이 심화되고 전통 내연기관차의 유지 운행 비용이 급등했으며 중국의 신에너지차에 대한 인지도까지 높아지면서 많은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산 신에너지차 구매와 사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는 울란바타르시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를 체험한 차주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2024년에 중국산 신에너지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2년이 넘는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중국산 에너지차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울란바타르에서 100% 충전하는데 $5.6만 필요하다면서 주행거리는 일상 통근에 있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차는 승차감과 주행 편의성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와 같은 현지 차주들은 중국 신에너지 차의 장점을 직접 체감한 뒤 주변의 친척과 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면 중국 신에너지차를 구매해 친환경 이동을 경험하는 것은 울란바타르 시민들의 새로운 선택으로 됐습니다. 울란바타르의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점에는 상담, 차량 예약 또는 차량 인도를 위해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 판매 직원에 따르면 최근 매장 판매량이 크게 상승하고 시장의 열기도 계속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와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몽골국의 신에너지 산업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로카본 엔진과학기술그룹 유관회사 부총재 정동동은 기업은 현지 이제 울란바타르의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에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신에너지 자동차는 현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동시에 몽골국의 전동화 전환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국이 전동화 전환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신에너지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1: 심층 보도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채권시장의 관심사가 된 프랑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국제 관심사로 떠오른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주권형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고중국에서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중국의 장건과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은 현대화의 실현에 근본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기반을 다져놓았다. 신중국 창건 초기 우리나라 공업화 수준이 뒤떨어진 상황을 하루빨리 개변하기 위해 우리 당은 우리나라를 현대적인 농업과 현대적인 공업, 현대적인 국방,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갖춘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여러 차례의 5개년 계획의 실시를 거쳐 우리나라는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공업체계와 국민경제체계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룩한 독창적인 이론 성과와 커다란 업적은 현대화 건설의 소중한 경험과 이론적 준비,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우리 당은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을 경제 건설회로 옮기고 개혁개방을 실시할 때 대한 역사적 결책을 내림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정을 시작했다. 어떻게 시대를 따라잡고 현대화를 다그쳐 실현할 것인가는 문제에서 처음부터 명석한 도면을 유지한 우리 당은 일부 개발 도상국처럼 소방 국가의 뒤에서 맹목적으로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해 자체 현대화 길을 걸을 것을 강조했다. 우리 당은 실천에 기초한 이론 혁신과 제도 혁신, 문화 혁신 및 기타 분야의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실행해

0: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경제 총량이 세계 제2위에 올라서는 역사적 돌파를 실현하고 인민이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던 때로부터 총체적 초유사회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초유사회로 내신하는 역사적 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체제적 담보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요건을 마련해 주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은 이미 거둔 성과를 토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현대화 건설 과정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리론과 실천 차원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돌파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다. 우리 당은 인식을 부단히 심화하여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상시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내포와 본질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심화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 준식을 제공했다. 우리 당은 전략을 부단히 보완해 5.21체의 총체적 배치와 4가지 정면의 전략적 배치를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 인재강국전략, 향촌지능전략 등 일련의 중단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에 튼튼한 전략적 버팀목을 마련했다. 우리 당은 실천을 부단히 풍부히 하는 가운데 일련의 중단 방침과 정책을 내놓고 일련의 중단 조치를 취하여 일련의 중단 사업을 추진하고 일련의 중단 위험과 도전을 이겨냈다. 특히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에 더욱 완비된 제도적 담보와 더욱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욱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식 현대화는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장기간의 모색과 실천을 통해 이룩한 중대한 성과로서 이 길은 통하는 길이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당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실현한 데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인 조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 분통 목표를 달성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세 번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다. 당의 영도는 중국 인민이 근대 이래 역사와 운명을 돌려세우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모색해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성격을 결정한 것으로서 총괄성과 근본성을 띈다. 습금형 종속에는 당의 영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 방향, 존도와 운명, 최종 성패에 직접 관계된다라고 지적했다. 당의 영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 성격을 결정한다. 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 신앙과 신념, 정책과 주장은 중국식 현대화가 기타 다른 현대화가 아닌 사회주의 현대화임을 결정했다. 우리 당은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 리론, 제도, 문화를 견제하고 발전시켜 중국식 현대화가 올바른 궤도에서 순조롭게 추진하도록 확보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같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대를 이어 어렵고도 꾸준하게 분투함으로써 정당 간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사욕을 채우며 정책 변동이 심하고 조룡 모계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폐란을 근본적으로 극복했다.
1: 지금까지 학습지원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자체 수익률은 최근 장중 한때 5%에 육박하면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용자 원가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유럽 재무 위기에 빠졌던 국가의 현재 수준을 웃돌면서 프랑스는 유로존의 주권 채무 위험 부담을 관찰하는 중요한 대상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용자 원가 상승에는 구조적 문제가 겹칩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 용자 수요의 증가, 통화 정책의 긴축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프랑스 정부의 대출 원가의 올 상승폭이 유럽의 다수 주요 경제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연초 후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누계로 1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에스파냐는 84포인트, 독일은 7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인 트리뷴은 유럽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압력을 받는 가운데 프랑스의 고채무, 고적자, 저성장 등 자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외부 충격을 증폭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우선 프랑스의 높은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내 생산 총액 대비 기존에 설정한 5% 목표치를 웃돌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2027년 중장기 채권을 3,400억 유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 증가한 적자를 위해 용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금리 시기에 발행하고 현재 육속 만기한 채무를 위해 재용자해야 합니다. 고리를 환경하에서 이는 재정 압력으로 더욱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용자 원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배경하에서 프랑스의 재무 위험 부담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정돈 전망은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정비는 현재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조정 강도가 너무 높으면 이미 부진한 경제 성장 전망을 더 저해할 수 있고 강도가 부족하면 재정 적자와 공공 채무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최근 경제 함정이 긴축성 공공 재정 적자가 국민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을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재정 정비 조치의 규모보다 예산 초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회가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2027년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의회 심의에 들어가면 여전히 큰 정치적 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프랑스 재정정비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10월 2일 정치구도의 파편화와 대선 임박 등 영향으로 프랑스가 2027년 재정예산에 대해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분열...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관심사로도 오른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를 드리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폭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국제 여론이 브라질 대선을 깊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브라질 국내외 정세의 특수한 배경은 브라질 대선이 깊은 관심을 받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후보들이 비슷한 경쟁력을 보이면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 13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네 번째 대통령 임기를 노리는 현직 대통령이자 좌파 지도자인 룰라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5위 후보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기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기술적 동률 국면이 나타나 선거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법률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이 10월 25일을 보입니다. 둘째는 룰라와 플라비오는 외교 정책에서 고도로 대립하고 있기에 선거 결과는 브라질의 미래 외교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좌익 대표주자인 룰라는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글로벌화를 포용하며

0: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일체화 진척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고 국제기구에서 브라질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우익을 대표하는 플라비오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통합에 소극적이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며 많은 중요한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따르는 그의 아버지 보우소나루 집권 기간의 대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교육발전연구학원 교수 크리스 산일은 기후변화, 글로벌 남방발전, 지역일체화와 국제기구개혁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의제에 대해 두 후보자의 의견 상위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브라질의 입장을 결정하고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이번 선거 결과는 라틴 아메리카의 미래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이른바 도노주의를 추진하면서 중남미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남미 국가 내부의 우익 진미 세력을 대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중남미 국가의 우익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좌익을 끌어내렸습니다. 첫 임기 때 트럼프는 보우소나루와 가까운 사이였다면 룰라는 중동 정세, 달러 지위 등 문제에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대립했습니다. 트럼프는 보우소나루에 대한 재판 중단, 브라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압박을 룰라 정부에 가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룰라 경선팀은 트럼프 정부가 플라비오를 지지하고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어 미국 국무성 고위관원 두 명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지는 브라질 대선이 봉착한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플라비오는 브라질을 트럼프에 가까운 동맹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플라비오가 당선되면 라틴 아메리카 대국인 브라질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라틴 아메리카의 우익 투세가 가열층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대선이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의 최대 경제국이고 다양한 농산물과 광물의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흥경제체와 발전도상국의 대표인 브라질은 최근 연간 국제초점 문제에서 목소리를 강화하면서 국제적 지위가 날로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프로미넨시 연방대학 교수 에반드로 카발레는 브라질 대선 결과가 국제 역량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화룡시 송산진 고승촌의 송산 공문상급거리 대상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강변거리에 평범했던 주택들이 조선족 품격으로 탈바꿈하면서 제법 짜임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대상에는 고성리 동산구 근처 강변거리를 개조해 쇼핑, 관광, 문화체험을 일체화한 상급거리를 구축하고 강변 기존 주택의 외벽과 지붕 개조, 담장 보수, 녹화 승격 등 공사가 막려됩니다. 료에 따르면 개조 중인 주택들은 대부분 촌민 소유이고

상가를 경영하던 초민들은 계속해 경영할 수 있고 상가로 만들 타산이 없는 초민들은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진해사는 초민들이 실제의 결부에 자주적으로 경영 혹은 합작해 경영하거나 임대를 주도록 격려하면서 3.3일 관광 대통도 연선 우세를 이용해 5.1절, 국경절 등 기간에 국문 상업거리에 농특산물 장터를 조직해 초민들의 셀린 입살, 고추장, 꿀 등 농산물을 판매키로 했습니다. 상업거리로 인해 거리의 환경이 대폭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을 흡인해 당지 초민들의 수입 증가를 이끌 수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상은 주택 외벽 개조, 지붕 교체 등 주체 공사를 마무리했고 9월 말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공 과정에서 숭천진에서는 공사 진행과 상가들의 정상적인 경영을 합리하게 조율하면서 초민들의 생산,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상업거리에서 음식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령모는 지금 길도 잘 닦아졌고 고객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상업거리 대상이 완공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고성촌의 김모초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회생활광장 상업체, 만회령열부주택 등 2개 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사장님까지 아침에 만난 사람들과 가장 자주 나누는 이야기는요. 오늘은 날이 조금 흐리죠.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이렇게 날씨에 관한 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끔은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소중하게 와닿기도 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가올 겨울까지 우리가 계절을 함께 느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라서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With You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호 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네, 일상 보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엔 피곤이 더 쌓이는 요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 밖에 쉬지 않아서 그런지 더 힘들고 피곤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긴 연휴를 보내고 또 이제 주말 하루 쉬고 아마 연휴를 더 많이 보냈기 때문에 네, 더 의미 있게 보냈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기운 내시고 또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같이 이제 기운 내보는 거죠.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여기 다음 일상보고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사무실이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워낙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발이 시려우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지금 장 보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걸해 먹으려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제 긴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네, 기운 내셔야죠. 맛있는 걸 드시고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행복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마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곱씹고 행동 하나하나에 화가 나고 이미 끝난 일까지 자꾸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의 진짜 끝은 미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 마침내 아무 마음도 쓰이지 않는 사람. 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도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는 일입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누구에게 괜찮은지 물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곰은 이 겨울 별거 아니야. 다람쥐는요? 나는 벌써 떨고 있는데. 괜히 기순인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숭이는요, 나무 오르는 건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고기는 물속이 참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종달새는요, 아침이 제일 좋고요, 부엉이는 밤이 가장 좋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빠르다고 항상 앞선 것도 아닙니다. 토끼는 벌써 여기까지 왔어? 거북이는 나는 천천히 가는 종이야. 그래서 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속도보다 방향을 보거라. 무게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코끼리는요, 이 정도는 가볍지 뭐. 강아지는요, 내게는 꽤 무거운데. 상대의 무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도리를 일깨워줍니다. 두려움의 크기도 역시 다 다릅니다. 사자는 이 정도가 뭐가 무서워? 라고 하지만 고슴도치는 너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두려움을 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보다는 누구에겐 괜찮은지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씩은 다 해봤겠죠? 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말입니다. 어디서 제가 본 글인데요. 아, 절대 주인공처럼 살지 말랍니다. 살려면 감독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은 편집시켜서 잘라내고 그리고 좋았던 일은 더 표현하고 멋진 미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보다는 감독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후회의 순간이 오면 후회를 하고 그리우면 실컷 그리워하고 그러다 잊히면 잊어버리고 애쓰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나고 보면요, 모든 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잊으려고, 그리고 후회함을 또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평생 인연이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평생 갈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요. 가볍게 스치듯 만났던 사람이 오랜 세월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올 사람은 오게 돼 있고 떠날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게 돼 있으니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학군 가수의 장백산 아래 나의 집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옥입니다. 네, 삶을 풍요롭게 해주던 우리의 감성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일상의 소소함에 웃고 떠들던 천진난만함은 어디로 숨은 걸까요? 너무 거창한 것만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려온 음악 속에서도 마음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던 그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네, TV 속의 한 장면을

네,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진 우리의 감성을 일깨워보면 어떨까요? 네, 분홍색으로 짙게 핀 봄의 진달래를 보고 철썩철썩 살아있는 여름의 파도소리를 듣고요. 네, 새빨갛게 물든 단풍잎은 책갈피에 끼워도 보시고요.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겨울의 풍경을 그리면서 지인에게 또 다른 계절이 왔다며 감성을 나누는 낭만 가득한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네,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바람이 불면 공허한 마음을 바람에 실어보내고요. 네,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면 햇살의 온기를 가득 담아보고 적막한 새벽이면 깊은 사색에 빠져보는 부드럽고 신선한 향기를 품은 감성 가득한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루의 매 순간순간이 특별해질 테고요. 소소한 일에도 행복의 의미를 찾아내며 계산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일상의 낭만을 은은하게 즐기는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김학준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진달래꽃.

나뭇가지에 매달린 흰 눈꽃들은 아름답지만 위태롭습니다. 시린 겨울이 오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 꼭 붙어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그저 아름답게 비치죠. 그러나 그들이 서로 헤어지면 나뭇가지는 다시 앙상한 모습으로 흰 눈은 투명한 눈물로 사라져버리니 한 몸처럼 있기를 바랄 수밖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 겨울을 기다리는 그들을 보면서 서늘한 추위가 따스한 온기

수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곧 알게 됩니다. 잠깐의 외출을 통해 잊혔던 외로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다시 외로워하면서 전화번호 목록을 뒤적거릴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결국 그 외로움을 제대로 알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신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까요? 네, 예전에 한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넌 사람을 넓고 얕게 사귀는 것 같아. 나는 사람을 좁고 깊게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난 사람을 넓고 깊게 사귀는 연습을 할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무엇으로 대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슬픔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왜 아직 그 감정이 그대로인지, 왜 그것을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는지 혼자서 찬찬히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큰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나만 알고 있는 내 진짜 모습에서 더 서글퍼질 뿐입니다. 그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진심으로 마주하고요. 자신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마음은 10년지기 친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김홍변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귀향길.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아홉 번째 명작, 세계 명작편에 수록이 된 지혜편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돈키호테 작가 세르반테스 사 베드라는 154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스파냐 마드리드 부근의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가난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2살이 되자 이탈리아로 가서 추기경인 아쿠아비아의 시중도 들었고 청년기에는 군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역을 하고 에스파냐로 돌아온 세르반테스는 문필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여러 편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모호한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 감옥 생활을 하는 등 가장 힘든 시기에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돈키호테를 썼고 나이가 더해 갈수록 문학 활동은 더욱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알리제의 감옥, 뉴만시아, 갈라테아, 모범 소설집, 파르나소산 여행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제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에스파냐에 있는 마을 라만차에는 귀족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 머리는 훌떡 벗겨져 있었고 귀쩍 마른 볼품없는 체구를 갖고 있는 그였지만 나름대로 강단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잠이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사냥을 매우 좋아했다. 또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료할 때마다 기사들의 무용담을 엮은 책을 읽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사들의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사냥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하지 않은 것은 사냥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관리하는 일도 잊은 듯 보였고 기사들에 관한 책을 사기 위해 땅을 팔기도 했다. 실감나게 그려져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런 문장 속에 빠져있던 이 귀족, 결국 제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황당한 요술과 싸움, 기사들의 결투,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 견딜 수 없는 고뇌 등 허황한 이야기로 채워져 버린 것이었다. 머리가 이상해진 그는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비록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멋진 기사가 되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마음을 정하곤 하자 한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우선 갑옷을 찾기로 했다. 여러 세기 동안 창고에 박혀있던 갑옷과 투구는 이미 낡을대로 낡아서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구석구석 기름칠을 하고 정성껏 닦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손질해두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타고 다닐 말이었다. 그의 마구간에는 바짝이야 위어서 형편이 없는 말 한 마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말보다 튼튼하고 훌륭한 말처럼 보였다. 내 이름을 로신한테라고 지었다. 사흘 밤낮을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니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세상을 호령할 기사인 자신의 이름을 빼먹은 것이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 돈키호테라고 하자. 그리고 더욱 포민할 수 있도록 이름도에는 라만차를 붙였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새로운 기사의 이름은 돈키호테 대 라만차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멋쟁이 기사의 열렬한 사랑을 받을 귀부인만 구하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악당들과 결투를 벌여 통쾌하게 이긴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송두리째 바칠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아음, 그렇고 말고. 도끼한테는 한때 자신이 좋아한 적이 있었던 이웃 마을 처녀를 떠올렸다.

0: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돈키호테는 당장 그녀에게 귀부인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가 토보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둘씨내야 될 토보소라는 이름을 선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돈키호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고향을 떠났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잘못된 것들과 불의와 부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날이다. 갑옷을 걸쳐 입은 돈키호테는 철사로 엉성하게 엮은 투구를 깊게 눌러 쓴 다음 창을 들고 로신한테의 등에 올라탔다. 그런데 기사도에 의하면 기사가 아닌 사람은 정식 기사와 결투를 할 수도 없었고 결투를 해서도 안 되었다. 또 기사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절차가 필요했다. 내가 왜 아직껏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돈키호테의 머릿속에는 곧 기발한 생각이 튀어나왔다. 그동안 수많은 읽은 책 중에서 주인공이 길에서 만난 다른 기사나 그리고 작은 성의 성주에게 기사 칭호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데 생각이 미친 것이었다. 돈키호테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를 첫 번째 밤이 찾아왔다. 하지만 돈키호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지친 몸을 뉘을 침대와 굶주린 배를 채워줄 음식들이었다.
1: 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2018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북경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자. 2018년 9월 3일. 바다가 드넓은 까닭은 어떠한 물길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고 아프리카는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대륙으로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일찍부터 동고동락하는 운명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인민과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한데 모아 중국 아프리카 운명공동체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함으로써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째, 책임을 공동 부담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계층 간의 정치적 대화와 정책적 소통을 확대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 및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 더욱 리해해주고 지지해주며 중대한 국제적 및 지역적 문제에서 밀접히 협력하고 배합해 중국과 아프리카 그리고 광범한 개발 도상국들의 공동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협력 상생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발전 전략이 맞물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했다는 중대한 기회를 잘 활용하며 일대일로 건설을 아프리카 연합의 어젠다 2063, UN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및 아프리카 각국의 발전 전략과 서로 연결시켜 새로운 협력 공간을 개척하고 새로운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며 전통적인 우위 분야에서 더욱 밀접히 협력하고 새로운 경제 분야에서 강점을 서둘러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을 공유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민생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서로 협력해 중국인민과 아프리카인민에게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성과와 혜택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중국과 아프리카는 줄곧 상부상조하고 동고동락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아프리카의 빈곤 감축과 발전, 취업과 소득 중대, 안거 락업을 위해 새로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0: 것입니다. 넷째, 문어가 공용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모두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세계 문명의 다양화를 위해 더욱 크게 기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아프리카 문명의 교류와 상호 참조, 융화와 공존을 촉진하고 서로 간의 문명 부흥과 문화 진보와 문의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력하면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에 더 큰 정신적 다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와 예술, 교육과 체육, 두뇌 집단과 매체, 여성과 청년 등 각계층 인사들과의 왕래를 확대해 중국과 아프리카 인민의 정서적 유대를 더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여름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뜬금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뜬 친구는 당장 함께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권 상황은 어떠한지, 월세는 감당할 수 있을지, 커피 원두나 부자재 같은 재료비는 얼마나 들지와 같은 구체적인 다산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로 공간을 뜯어고치고 커피 기계와 각종 기계를 서둘러 구매했으며 생각날 때마다 메뉴를 하나둘 추가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활기차고 속도감 있게 준비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펼치니 주변에서도 곧 멋진 카페가 생길 것 같다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죠. 하지만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사전에 꼼꼼히 계산하지 않은 탓에 지출은 처음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웃돌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잡다한 일들이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해야 할 업무는 끝없이 불어났습니다. 예산은 금세 바닥나고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이니 처음에 들뜬 기운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성급하게 시작한 꿈은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손에 남은 건 처리하기 힘든 애물단지 뿐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관용구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시입니다. 구체적인 타산이나 생각이 없이 일을 되는 대로 마구함을 비교 이르는 말로 단순히 일을 빨리 한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없이 무작정 버려나가는 모습을 비교 이르는 표현입니다. 계획도 없고 따져볼 생각도 없이 떠오르는 대로 손을 대면 나중에 뒤처리만 힘들어진다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미리 따져보는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만 보고 서두르다 보면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비용, 시간, 부작용 같은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깨비 방망이는 동화 속에만 있는 마법이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대로 휘둘러도 원하는 결과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오히려 예상 밖의 문제만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뒤늦게 후회하며 수습하느라 훨씬 더 큰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말로는 쉽게 뭐든 해보면 되지 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타산과 준비, 차분한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1: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공복운동이 과연 지방연소를 가속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복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지방연소를 가속화한다고 생각해 이런 운동에 열중합니다. 네, 이런 방법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 먼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공복운동을 선택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체지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일정한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북경우이병원 대사 및 체중감량외과 주임 장붕은 밤새 잠을 자고 나면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지며 이때 운동을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 단기간 내에 체지방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복운동은 신체 상태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제때 수분을 좌소하는 체지방 감량의 핵심은 여전히 장기적인 에너지 음성 균형, 즉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복운동은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이 아니며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에 하는 것이 좋고 격렬한 운동은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나서 해야 합니다. 장붕은 대사 속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는지와 근육을 어떻게 단련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에어컨 제습 모드를 24시간 켜지 말아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권위 있는 기구들은 실내 상대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밀폐된 방에 24시간 제습 모드가 켜져 있으면 실내 습도는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장기간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호흡기 점막이 손상되고 인체의 방어 능력이 저하되며 특히 노인, 어린이 및 천식 환자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영유아의 피부와 호흡기 점막은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는 기도 점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비강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밤에 자극성 마른 기침을 자주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고 코피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독감과 아데노바이러스는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에 반복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지층이 손상돼 건성습진과 피부 가려움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노년층은 원래 눈물과 피지 분비가 부족해 낮은 습도 환경에서 난치성 안구 건조증과 전신 피부 가려움증이 악화됩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해 가래가 끈적해져 배출하기 어려워지면 기침과 천식, 가슴 답답함 등 급성 발작을 쉽게 유발합니다. 건조한 환경은 체 표면의 수분 손실을 가속화하고 혈액 점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하며 이로 인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병력이 있는 노인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제습 모드를 켠다고 해서 꼭더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에서 30섭씨도의 적정 온도에서는 제습 모드가 확실히 냉방 모드보다 전기를 덜 소비하지만 주변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압축기는 증발기의 저온 제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부하가 크게 증가하고 온리한 상황에도 순응하고 속으로 화를 사기며 민감하고 생각이 많으며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억압된 상태에 장기간 놓이면 면역 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C형 성격의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암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성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순탄치 않은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사람들은 어림파고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억지로 참고 감정을 누르는 것이 겉보기에는 성격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다음, 긴장과 불안입니다. 긴장과 불안은 인체 내 면역세포의 활력을 감소시키며 장기간 지속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인체 기관의 기능을 혼란시키고 특히 뇌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다음, 고립과 소외입니다. 고립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 속에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사람 간의 소통과 인정을 통해 더 강한 생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착과 자책입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거나 매사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신경이 장기간 팽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건강적 관점에서 이러한 팽팽한 상태는 인체 내부 환경의 안정이 좋지 않으며 내분비, 신경 및 면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9월 초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이 238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연결처 시장은 소비 열기를 맞아낸 바 시장의 구매와 판매가 모두 활기를 띄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시 철도 민항은 여객 34.4만 명을 수송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연결 문화관광 시장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인기도 나날이 상승했으며 문화관광 소비 활력이 충분히 방출됐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활동, 따뜻하고 세심한 봉사 보장,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에 힘입어 삶이 머무는 곳 연결 문화관광 브랜드의 인지도와 매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국경절 기간 우리 시는 1년의 문화혜민 공연을 정성껏 기획해 짙은 조선족 민속 풍정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삶이 머무는 곳 연결 문화혜민 공연 계절의 노래 국경절 특별 공연이 연변대학 정문 동쪽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 배우들은 조선족 특색 가물을 선보이고 민속문화의 매력을 씨름, 근혜, 활쏘기 등 흥미로운 민속체험 항목을 통해 조선족의 깊은 민속문화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연결 공룡왕국은 새로운 야간 관광 체험을 선보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불꽃쇼, 철화 공연, 화호 공연, 국풍 경매, 민속 상호 체험 등 특색 활동이 연이어 펼쳐졌고, 해민 입장권 정책도 함께 실시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명절 야간 관광

0: 예금 14억 7,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9.63% 증가했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명절 색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고속철도역 자원봉사는 형식을 혁신해 이중언어 평민자문, 저녁 문화관광 추천소개, 민속 상호체험, 특색 분위기 공연 등 4가지 특색 봉사를 내놓아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역을 나서는 순간부터 연길의 진정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움직이는 문화관광 안내지도가 되어 오가는 관광객들의 문의에 인내심 있게 답하고 출행 노선을 세심하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선전책자, 민속체험지도와 민족단결 선전수첩을 무료로 나눠주고 연길의 자연풍광, 조선족 민속풍경과 전통 특색음식을 차근차근 소개하며 관광객들이 연길의 관광동선을 빠르게 파악하고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알아가도록 도와 도심 비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짙은 명절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당위 사회사업부 부부장 박송림은 고속철도역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도시의 첫 창구인 바 이곳에서 이중언어 자문, 문화관광 추천 소개, 민속체험,
0: 광장, 2번 통로, 유람보도, 대피 통로, 응급 대피 지점 등 중점 구역을 차례로 살펴보고 소방 기재 배치, 시설 설비 운영, 안전 경고 표식, 응급 조명 및 안전 출구 소통 상황을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동시에 관광지의 명절 기간 안전 보장 예안, 대안이 다졌습니다. 시공안국 치안대대 민경 배장근은 조선족 민속원과 주변 구역에 대해 연합 검사를 전개하여 관광 질서 교란 행위, 교정 위반 수금 등 각종 위험 우환을 중점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엄하게 정돈하고 관광 시장 질서를 전력으로 규범화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1: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연결 서시장은 소비 열기를 맞았습니다. 조선족 특색 음식과 신선한 해산물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며 인기 기념품으로 떠올랐고, 상가의 판매량도 크게 늘어 시장의 구매와 판매가 모두 활기를 띄었습니다. 10월 4일 기자는 서시장 1층을 찾았습니다. 명태, 김치, 조선족 된장 등 특색 매대 앞에는 상품을 고르는 손님들이 가득했고, 업주들은 수시로 물건을 채워 넣으며 손님을 맞느라 분주했습니다.
0: 명예 旅객을 발송해 하루 평균 2만 2천 명을 기록했고 도착 旅객은 14만 7천 명으로 하루 평균 2만 100 명에 달했습니다. 연휴 기간 연길 참호단은 旅객 류동 변화에 따라 운수 조직을 동태적으로 조정하고 운송력 자원을 통일적으로 배치했으며 다 언어 봉사에 우세를 발휘했으며 중점 여객에 대한 도움 봉사를 착실히 전개하고 旅객 운수 봉사를 세심히 제공했습니다. 민항 분야에서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306편의 항공기 이착륙을 보장했고, 여객 수송량은 42,695명에 달해 2024년 동기 대비 각각 13.3%와 16.4% 증가했습니다. 그중 국내선은 186편, 여객은 26,691명으로 동기 대비 각각 14.8%와 19.2% 증가했고, 국제선은 120편, 여객은 16,004명으로 각각 11.1%와 12.1% 증가했습니다. 의료객들의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 공항은 연길 북경 수도, 북경 대흥, 청도 등 인기 항로의 운항 편수를 늘리고 연길 천진 항로를 새로 개설했으며 모두 17개 항로를 운항했으며 국내선은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중경 항주, 곤명 등 13개 도시와 연결되고 국제선은 서울, 부산, 청주, 대구 등 한국의 4개 도시를 운항해 연휴 기간 운수 보장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습니다.
1: 일전 우리시는 제4회 청소년 지능과학기술 혁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 298명 수학생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과학기술협회, 공청단 시위, 시교육국에서 연합 주최하고 과학의 문을 열고 새로운 지식을 즐기자를 주제로 했습니다. 대회는 4D 로봇 장애물 경기, 사축 비행기 임무 경기, 로봇 줄다리기,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밍 등 8개 경기 항목이 설치되었습니다. 또 드론 공연과 로봇 전시를 새롭게 추가해 광범한 사생들이 지능과학기술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경기 현장에서 참가 선수들은 침착하고 집중력 있게 경기에 임하고 서로 호흡을 맞추며 실기 경쟁을 펼쳐 부지런히 사고하고 용감히 탐구하며 과감히 혁신하는 량완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대회는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시달하고 중소학교 과학교육을 추진한 생동한 실천으로 전시 청소년들에게 상시적인 과학기술 혁신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혁신 창조 잠재력을 한층 불러일으키는 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과학기술관 진지에 의탁해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순회 전시 등 일련의 과학보급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전역 과학보급 내용을 풍부히 하며 청소년들의 과학 자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1: 10월 8일은 제29번째 전국 고혈압의 날입니다. 연변초이병원은 조제 무료 진료 활동을 전개해 군중들이 과학적인 건강 기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혈압을 관리해 심뇌혈관 건강을 지키도록 인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심혈관 내과 의료진은 군중들에게 혈압 측정, 고혈압 위험 평가, 심뇌혈관 건강 상담, 규범적인 약물 복용 지도 등 여러 가지 무료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연변초이병원 심혈관 내과 주임 한국은 고혈압의 젊은 층 발병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데 젊은 층은 평소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백하게 식사하며 소금과 기름 섭취를 줄이고 고혈압으로 확진된 뒤에는 자체로 약을 끊거나 감량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혈압을 관리해야 심뇌혈관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유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야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고 해도 그것은 내일의 해겠지요.
3: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4: 어떡한 일이든지 예의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2: 네, 때문에 예쁜 세상 친구들한테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성공할 수 있겠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3: 오늘도 방희은이 인사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리지안입니다.
6: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 배수진입니다.

0: 선생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2: 네, 그래요. 우리는 호흡을 해서 공기 속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있는 세포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뇌는 금방 죽어버리게 되는데요. 물고기들은 공기 대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쉴 새 없이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기의 고마움을 잘 알아야겠지요. 또한 산소가 알맞은 비율로 섞여 있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이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고 해도 공기 속에 매연을 마시고 있다면 이 몸이 저울 리가 없겠지요.
3: 두 머리가, 지가 3머리, 4머리, 5머리가, 지가 6머리가, 지가 7머리가, 지가 8머리, 9머리, 10머리.
0: 선생님, 눈썹은 왜 필요할까요?
1: 제가 알고 있어요. 눈썹이나 속눈썹은 얼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썹은 빗물이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속눈썹도 물이 흘러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먼지가 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2: 네, 희은 친구 잘 알고 있네요. 눈썹과 속눈썹은 눈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깜빡이는

0: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보통 6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서 눈 속으로 들어오려는 먼지 등을 막아내는데요. 그러면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나오는 눈물과 기름이 이 먼지를 씻어준답니다.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눈썹, 눈썹, 눈을 깜빡이는 것, 눈물 등 여러 가지의 안전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 그렇다면 사람의 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2: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가 모여 신경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 척추와 함께 중충신경계를 형성하며 뇌막에 쌓여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명령기관이 있으며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등 모든 것이 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인간의 뇌는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 대뇌는 동근 계란형으로 중하에 세로로 깊은 흠이 있으며 좌우로 나누어집니다. 복잡한 졸음으로 이루어진 대뇌는 운동과 지각에 대한 중추가 있습니다.
0: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새는 왜서 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2: 알고 있습니다.
1: 새의 깃털이 낙하산처럼 작용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 새의 날개가 비행기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0: 네, 친구들 모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저희들 방송 청취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새는 체형이 류선형으로 되어서 공기의 저항력을 줄일 수 있고 뼛속에 공기가 차 있어서 몸무게도 아주 가벼우며 또 날개를 퍼덕일 때면 공기가 몸 아래에서 상승기류를 형성하면서 몸을 받쳐주기도 한답니다.
1: 새는 비행 근육이 무척 발달하였고 폐활량도 상당히 크답니다.
0: 바른 것입니다.
2: 또한이 새는 이빨이 없이도 음식물을 부숴뜨릴 수가 있네요.
0: 네, 친구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갈까요? 우리 집은 중국 띄워드립니다.

0: 친구들, 한 가지 재미나는 걸 알아볼까요?
1: 뭔데요?
2: 왜서 어린이는 삐뚤삐뚤 긋는지 알고 있어요?
0: 글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오리가 뒤뚱그리고 긋네요.
3: 네, 오리는 발이 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몸 앞부분이 무겁고 뒷부분이 참 가볍답니다. 때문에 오리는 걸을 때 반드시 몸을 뒤로 젖혀야만 무게중심이 두 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리는 다리가 짧아서 몸도 발걸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삐뚤삐뚤 걷는 거래요.
0: 또 친구는 타조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1: 네, 저는 장춘동물원에 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전 TV에서 보았습니다.
0: 그럼 타조는 왜서 날지 못할까요?
1: 타조는 달리는 걸 좋아해서 날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3: 네, 글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타조의 날개는 기나긴 생활 과정에 이미 퇴화돼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체형은 무척 커서 짧고도 작은 날개로는 근본 그 거대한 몸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답니다. 해서 타조는 날 수 없게 된 겁니다. 타조는 비록 날지 못하겠지만 더 굵고 힘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0: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친구들께 문의하고 싶은데요. 수리 개는 왜 시력이 특별히 좋을까요?
1: 다른 새들보다 눈이 커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3: 네,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수리개가 시력이 좋은 것은 독특한 눈 구조 때문이랍니다. 원래 이 수리개의 시막막에는 감광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포들로 하여 물체를 분별하는 능민도가 더없이 높아졌답니다. 그 외 수리개의 시막막에는 또 일종의 돌기 된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더 똑똑히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 수리개가 높은 상공에서도 지면의 사냥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친구들, 왜 부엉이는 밤에만 쥐를 잡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쥐들이 밤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0: 아니, 제 생각에는 부엉이가 야행성 동물이고 밤이면 포식 적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3: 네, 다른 새들과는 달리 이 부엉이의 눈에는 비교적 어두운 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원주형의 세포들이 가득 분포되어 있는 대신 비교적 강한 광선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원추형 세포가 결핍한 것입니다. 때문에 광선이 어두운 밤에 부엉이는 시각이 더 예민해지고 따라서 밤에만 쥐잡이에 나서는 거랍니다. 단어거나 그리고 구절 같은 것들은 잘 따라서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려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0: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사람마다 평안건설에 참여하고 집집마다 평안성과를 누립시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천과 기초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하여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취업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선 전략을 시행하고 사회 보장망을 잘 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을 양곡 수확이 50%를 돌파하고 가을과 겨울철 파종이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원천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고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에 우리나라는 더 큰 추진력과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있고 연구의 원천과 기초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한 많은

성과들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에서 막 완공된 강규 중이온 가속기 대형 과학장치가 가동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연구팀은 새로운 핵종인 하프늄 153을 성공적으로 식별해 인류가 알고 있는 원자핵의 판도를 넓혔습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가속적으로 돌파 중에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과학기술 경쟁은 기초 단계와 최첨단 분야에 한층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여 습근평 총서기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통찰하면서 기초연구는 연구에서 응용, 나아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사슬의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과학기술 산업의 탑을 높이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전국과학기술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강력한 기초연구와 원천적 혁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요소 중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2026년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 참석한 후 구체적인 배치를 함으로써 국가의 절박한 수요와 장원한 수요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의 주력 방향과 중점 분야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원천적 혁신과 관건 핵심 기술 공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초연구의 전략적, 전망적, 체계적 배치 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의 체계적 협력 부족, 전반적인 효율성 저하, 고급 인재 부족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기초연구 지원 보장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 부문은 계획 접목, 정책 협동, 평가 연동을 강화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적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과제 총괄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대 과업 부문과 지방의 조정 기재를 구축 보완하며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협동적 공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선도 기업이 주도하여 과학적 문제를 정리하고 혁신 주체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연과학기금 장강 삼각주 기초연구 연합기금

있기를 밝혀냈습니다. 극한 조건으로 매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무연구의 장기적인 노력은 우리나라가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광 발전, 고속철도 등 신흥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는 데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농작물이 이른바 정오 졸음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의 분자 기제를 밝혀냄으로써 식량 생산 증산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정보 초소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구조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선도적인 기초 지탱을 제공하였고 실시간 순환의 새 원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첨단 압축 공기 저장 기술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를 마음에 새기고 과감히 사명을 짊어지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다그쳐 실현하는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0월 10일 15차 5개년 시작과 출발 개별 주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관계자가 취업과 사회보장의 고품질 발전 추진과 관련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도시 신규 취업자는 1,052만 명으로 연간 목표의 87.7%를 달성했고 전 8개월 도시 조사 실험률 평균은 5.2%로 취업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취업 우선 전략을 시행하여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대학 졸업생 등 청년 취업 지원 계획, 영활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들의 취업 질 향상 계획 시행이 포함됩니다. 취업 촉진 5대 행동을 전개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제도와 기재를 정돈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10억 7,900만 명, 2억 5,100만 명, 3억 2,700만 명에 달했고 3대 사회보험기금의 누적 잔액은 1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영활한 취업과 새로운 취업 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 연금보험 가입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업연금 적용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적재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증가폭은 2, 4분기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9월 오프라인 결제 금액은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연 3개월째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오프라인 실물 소비 회복의 탄성이 부단히 증강되었습니다. 대외 무역의 탄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 4분기 전국 주요 항구의 화물선 출항 적재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해 2, 4분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우세가 지속적으로 발휘되면서 대외 무역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9월달 연산력, 데이터 등 신형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낙찰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고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자본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한 배 이상 늘어났으며 신기반시설과 신산업 투자가 다그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로 절기가 지나 전국의 가을 거지가 절정에 들어갔습니다.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정 조정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을 양곡 수확이 절반을 넘겼으며

가을과 겨울철 파송이 잇따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흥경강성은 우리나라의 주요 콩 생산지입니다. 흥경강성 부간시에 10만 여모 콩은 이미 집중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이곳에서는 내건성 조숙 다수확 품종인 흑과 7일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콩의 증산 잠재력을 발굴하는 한편 포장 조건에 따라 농기계를 배치함으로써 포장 손실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길림성 유수에서는 90만 무의 벼가 수확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이 지역에서는 벼 기계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계 수확 비중이 90%에 달했습니다. 현재 관중평원에 옥수수 천만 무가 넘는 면적도 대규모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섬서성 위남의 화산 농장에서는 10만 무의 옥수수를 밤새 서둘러 수확하고 있습니다. 유압 전환쟁기가 수확기를 바로 뒤따라 수확한 뒤 곧바로 토양을 정리하면서 볕짚은 모두 환원됩니다. 며칠간 하남의 가을 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겨울 밀의 가을 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양 봉구현에서는 현지에서 스마트 농업 봉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을 파송에 필요한 농자재를 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19개 향진에 13,000여 농가에 보급되어 농가의 비료 등 재배 비용 210만 원 이상을 절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농촌부는 6개 작업반과 과학기술 소분대를 파견해 가을 거지와 가을 파종의 중점 12개 성을 방문하여 3추 농업 생산 중점 업무의 추진과 리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정밀 토지 정비와 월동전에 농토관리 등 핵심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여 가을 거지와 가을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최신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전국 봉사 소비가 왕성했고 관련 업종의 일평균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광 소비 시장의 열기가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그중 특색 먹거리 거리와 야시장에 활기가 넘쳐 패스트푸드 봉사에 비교적 빠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소비가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장면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여 문화예술 봉사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습니다. 그중 문예창작과 공연봉사, 대중문화체육활동봉사는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각지에서 스포츠 대회가 활발히 개최되어 체육 봉사 판매 수입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비재 신구교체 보조금 일부 자금이 연휴 전에 집행되고 디지털 신제품이 집중 출시되며 가전교체 수요가 연휴에 집중 방출된 등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영상기기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휴대폰, 스마트 밴드 등 통신기기 판매가 뜨거워 증가폭이 한 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기자가 국가 림업 초원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조류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서식지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철새 개체군 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현재 철새의 남하가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천년 새 길의 중요한 경유지인 호남성 남산현에서는 내일 저녁 8시 30분경 현지 광장의 조명과 주변 건물 경관 조명을 정시에 끄는 방식으로 빛 공해를 줄여 야간 이동하는 철새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하북성 창주시 남대항의 빈해 습지부터 파양호 습지까지 대량의 희귀 물새들이 잇따라 도착해 머물며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순찰 강도를 높이고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지능형 관측체계를 구축해

통과하는 철새의 개체군 유형, 이동 속도 등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정밀하게 통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조류 1,505종이 있습니다. 그중 철새 습성을 가진 조류가 800여종입니다. 전 세계 9개 철새 이동 경로 중 4개가 우리나라를 경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821곳의 핵심 서식지를 선별해 보호와 보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했고 철새 보호 관측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월동 물새 관측 총량은 632만 4천 마리에 달해 개체군 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중 81.8%의 물새가 자연 보호지 내에서 서식하며 월동합니다.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0월 10일 새 로정에서의 분투자 제5회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에 출전할 중국 대표단이 10월 10일 북경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단 총 인원이 500명인 가운데 선수는 312명으로 25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왔고 평균 연령은 28.8세입니다. 이들은 17개 종목, 335개 세부 종목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제5회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중 선수 규모가 가장 큰 대회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몽골국이 전동화 전환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신에너지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몽골국의 국내 석유 공급이 지속적으로 긴축되면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한층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몽골국은 신에너지차 보급과 충전망 구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산 신에너지차는 높은 가성비와 실용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선택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어 현지 친환경 이동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몽골국은 전동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신에너지차의 보급과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망라시켰습니다. 몽골국은 향후 2년 동안 수도 울란바타르와 전국의 전기차 친환경 역청 충전소 약 500곳을 구축함으로써 수도를 중심으로 지방까지 확산되는 충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란바타르에는 차량 15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대형 시범 친환경 역청이 구축됐고 야간 할인 전기 요금을 함께 제공해 에너지 보충 경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신에너지 자동차가 몽골국의 추운 겨울 기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부족 국면이 심화되고 전통 내연기관차의 유지 운행 비용이 급등했으며 중국의 신에너지차에 대한 인지도까지 높아지면서 많은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산 신에너지차 구매와 사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는 울란바타르시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를 체험한 차주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2024년에 중국산 신에너지 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2년이 넘는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중국산 에너지 차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트겐 바야르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울란바타르

0: 배터리에서 100% 충전하는데 5.6달러만 필요하다면서 주행거리는 일상 통근에 있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차는 승차감과 주행 편의성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오토겐 바야르와 같은 현지 차주들은 중국 신에너지 차의 장점을 직접 체감한 뒤 주변의 친척과 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면 중국 신에너지차를 구매해 친환경 이동을 경험하는 것은 울란바타르 시민들의 새로운 선택으로 됐습니다. 울란바타르의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점에는 상담, 차량 예약 또는 차량 인도를 위해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 판매 직원에 따르면 최근 매장 판매량이 크게 상승하고 시장의 열기도 계속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와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몽골국의 신에너지 산업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로카본 엔진 과학기술 그룹 유관회사 부총재 정동동은 기업은 현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상용화와 보급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몽골국의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과 기초시설 노화 등 문제가 있어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국은 현재 석유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은 석유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경로로 됐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는 높은 가성비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몽골 시장을 점차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란바타르의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에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신에너지 자동차는 현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이분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호.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채권 시장의 관심사가 된 프랑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국제 관심사로 떠오른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조언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고중국에서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중국의 장건과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은 현대화의 실현에 근본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근본적인 정치적 존재와 제도적 기반을 다져놓았다. 신중국 창건 초기 우리나라 공업화 수준이 뒤떨어진 상황을 하루빨리 개변하기 위해 우리 당은 우리나라를 현대적인 농업과 현대적인 공업, 현대적인 국방,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갖춘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여러 차례의 오개년 계획의 실시를 거쳐 우리나라는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공업체계와 국민경제체계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룩한 독창적인 리론 성과와 커다란 업적은 현대화 건설의 소중한 경험과 리론적 준비,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우리 당은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을 경제 건설에로 옮기고 개혁개방을 실시할 때 대한 역사적 결책을 내림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정을 시작했다. 어떻게 시대를 따라잡고 현대화를 다그쳐 실현할 것인가는 문제에서 처음부터 명석한 도면을 유지한 우리 당은 일부 개발도상국처럼 소방국가에 뒤에서 맹목적으로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해 자체 현대화 길을 걸을 것을 강조했다. 우리 당은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과 제도 혁신, 문화 혁신 및 기타 분야의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실행해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한 상황에서 경제 총량이 세계 제2위에 올라서는 역사적 돌파를 실현하고 인민이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던 대로부터 총체적 초유사회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초유사회로 내신하는 역사적 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체제적 담보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은 이미 거둔 성과를 토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현대화 건설 과정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리론과 실천 차원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돌파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다. 우리 당은 인식을 부단히 심화하여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상시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내포와 본질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심화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다. 우리 당은 전략을 부단히 보완해 5.21체의 정체적 배치와 4가지 정면의 전략적 배치를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 인재강국전략, 향촌지능전략 등 일련의 중단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튼튼한 전략적 버팀목을 마련했다. 우리 당은 실천을 부단히 풍부히 하는 가운데 일련의 중단 방침과 정책을 내놓고 일련의 중단 조치를 취하여 일련의 중단 사업을 추진하고 일련의 중단 위험과 도전을 이겨냈다. 특히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에 더욱 완비된 제도적 담보와 더욱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욱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식 현대화는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장기간의 모색과 실천을 통해 이룩한

0: 중대한 성과로서 이 길은 통하는 길이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당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실현한 데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인 조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 분통 목표를 달성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세 번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다. 당의 영도는 중국 인민이 근대 이래 역사와 운명을 돌려세우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모색해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성격을 결정한 것으로서 총괄성과 근본성을 띈다. 습금형 정석에는 당의 영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 방향, 존도와 운명, 최종 성패에 직접 관계된다라고 지적했다. 당의 영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 성격을 결정한다. 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 신앙과 신념, 정책과 주장은 중국식 현대화가 기타 다른 현대화가 아닌 사회주의 현대화임을 결정했다. 우리 당은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길, 리론, 제도, 문화를 견제하고 발전시켜 중국식 현대화가 올바른 궤도에서 순조롭게 추진하도록 확보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과학적인 사상 지침과 튼튼한 제도적 담보, 강대한 정신적 힘을 제공했다. 당의 용도를 확고 부동하게 견지해야만 중국식 현대화는 밝은 전망을 가지고 번영 흥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향의 편차가 생기고 령혼을 잃게 되며 지원은 파멸적인 오유를 범하게 된다. 당의 용도는 중국식 현대화가 분통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확보해준다. 우리 당은 시종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원대한 이상과 단계적 목표를 통일시켜 일단 목표가 확정되면 청산의 바위 틈에 뿌리내린 대나무 같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대를 이어 어렵고도 꾸준하게 분투함으로써 정당 간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사욕을 채우며 정책 변동이 심하고 조룡 모계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극복했다.
1: 지금까지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의
0: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일부 주요 경제체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유럽 채권시장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상황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장중 한때 5%에 육박하면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용자 원가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유럽 채무위기에 빠졌던 국가의 현재 수준을 웃돌면서 프랑스는 유로존의 주권 채무 위험 부담을 관찰하는 중요한 대상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용자 원가 상승에는

구조적 문제가 겹칩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 용자 수요의 증가, 통화 정책의 긴축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프랑스 정부의 대출 원가의 올 상승폭이 유럽의 다수 주요 경제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연초 후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개로 1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에스파냐는 84포인트, 독일은 7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인 트리뷴은 유럽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압력을 받는 가운데 프랑스의 고채무, 고적자, 저성장 등 자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외부 충격을 증폭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우선 프랑스의 높은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내 생산 총액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26년에 119.3%, 2027년에 121.7%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무율이 계속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공공재정적자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025년 국민생산총액의 5.1%를 점하는 공공재정적자를 2026년에는 5.4%까지 끌어올려 기존에 설정한 5% 목표치를 웃돌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2027년 중장기 채권을 3,400억 유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조정 강도가 너무 높으면 이미 부진한 경제 성장 전망을 더 저해할 수 있고 강도가 부족하면 재정 적자와 공공 채무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최근 경제 함정이 긴축성을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가 직면한 국면을 표현했습니다. 한년으로 재공업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 재정공간을 끊임없이 침식하는 공공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10월 1일 발표한 2027년 재정예산 초안이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산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540억 유로의 재정정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연금과 의료, 공공부문 지출, 그리고 기업세금 우대 등 분야를 통해 공공재정적자가 국민생산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을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재정정비 조치의 규모보다 예산 초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회가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2027년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의회 심의에 들어가면 여전히 큰 정치적 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프랑스 재정정비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10월 2일 정치 구도의 파편화와 대선 임박 등 영향으로 프랑스가 2027년 재정예산에 대해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분열된 의회에서 재정정비를 추진하는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0: 탄소배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배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
3: 보인 플라비오 보소나로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기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기술적 동를 구면이 나타나 선거가 부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분별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이 10월 25일 2차 각축에 들어갑니다. 여론은 룰라와 플라비오가 2라운드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1차 투표의 탈락자를 지지하던 유권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에 새로운 변수가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룰라와 플라비오는 외교 정책에서 고도로 대립하고 있기에 선거 결과는 브라질의 미래 외교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좌익 대표주자인 룰라는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글로벌화를 포용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일체화 진척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고 국제기구에서 브라질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우익을 대표하는 플라비오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통합에 소극적이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며 많은 중요한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따르는 그의 아버지 보우소나루 집권 기간의 대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교육발전연구학원 교수 크리스 산일은 기후변화, 글로벌 남방발전, 지역일체화와 국제기구개혁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의제에 대해 두 후보자의 의견 상의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향후 국제 무대에서의 브라질의 입장을 결정하고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이번 선거 결과는 라틴 아메리카의 미래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이른바 도노주의를 추진하면서 중남미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남미 국가 내부의 우익 진미 세력을 대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중남미 국가의 우익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좌익을 끌어내렸습니다. 첫 임기 때 트럼프는 보우소나로와 가까운 사이였다면 룰라는 중동 정세, 달러 지위 등 문제에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대립했습니다. 트럼프는 보우소나로에 대한 재판 중단, 브라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압박을 룰라 정부에 가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룰라 경선팀은 트럼프 정부가 플라비오를 지지하고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어 미국 국무성 고위관원 2명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지는 브라질 대선이 봉착한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플라비오는 브라질을 트럼프에 가까운 동맹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플라비오가 당선되면 라틴 아메리카 대국인 브라질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라틴 아메리카의 우익 추세가 가열층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대선이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의 최대 경제국이고 다양한 농산물과 광물의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흥경제체와 발전도상국의 대표인 브라질은 최근 연간 국제초점 문제에서 목소리를 강화하면서 국제적 지위가 날로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프로미넨시 연방대학 교수 에반드로 카발리는 브라질 대선 결과가 국제 경량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마르코스 피레스는 브라질 대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본질적으로 말해 글로벌 체계 중 관건적 신흥대국의 위치에 대한 관심과 미래 글로벌 질서의 흐름에 대한 관찰과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소식 시간에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총 합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네, 오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워봅니다. 이 노래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롱마이 APP, 그리고 칭징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옌지 롱메이 앱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노래 안춘만 작사 안

이춘석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배우셨다면, 알고 계신다면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0: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이 웃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1: 가정에서 형처럼 못하라는
0: 네, 2절입니다. 가정에서 현처량모 자랑 많던, 가정에서 현처량모 자랑 많던,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상봉을 기약하며 내일을 웃네.

염려나 줌마. 아, 두 번째 안은 올라갑니다. 염려 안 만하죠? 두개 다릅니다.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 번호가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 체중심 앱, 옌지롱매 앱과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 두 곳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변 아줌마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네, 노래한마당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하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2018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북경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자. 2018년 9월 3일. 바다가 드넓은 까닭은 어떠한 물길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고 아프리카는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대륙으로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일찍부터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인민과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한데 모아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째, 책임을 공동 부담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계층 간의 정치적 대화와 정책적 소통을 확대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 및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 더욱 리해해주고 지지해주며 중대한 국제적 및 지역적 문제에서 밀접히 협력하고 배합해 중국과 아프리카 그리고 광범한 개발 도상국들의 공동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협력 상생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발전 전략이 맞물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따른 중대한 기회를 잘 활용하며 일대일로 건설을 아프리카 연합의 어젠다 2063, UN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0: 발전 목표 및 아프리카 각국의 발전 전략과 서로 연결시켜 새로운 협력 공간을 개척하고 새로운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며 전통적인 우위 분야에서 더욱 밀접히 협력하고 새로운 경제 분야에서 강점을 서둘러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을 공유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민생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서로 협력해 중국인민과 아프리카인민에게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성과와 혜택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중국과 아프리카는 줄곧 상부상조하고 동고동락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아프리카의 빈곤 감축과 발전, 취업과 소득 증대, 안거 락업을 위해 새로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공용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모두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세계 문명의 다양화를 위해 더욱 크게 기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아프리카 문명의 교류와 상호 참조, 융화와 공존을 촉진하고 서로 간
1: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둥글둥글 내가 가네.
2: 살고 파라. 의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1: 그는 에스파냐 마드리드 부근의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가난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2살이 되자 이탈리아로 가서 추기경인 아쿠아비아의 시중도 들었고 청년기에는 군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역을 하고 에스파냐로 돌아온 세르반테스는 문필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여러 편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모호한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 감옥 생활을 하는 등 가장 힘든 시기에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돈키호테를 썼고 나이가 더해갈수록

더욱 문화 활동은 더욱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알리제의 감옥, 뉴만시아, 갈라테아, 모범 소설집, 파르나소산 여행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제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 세르반데스. 에스파냐에 있는 마을 라만차에는 귀족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 머리는 훌떡 벗겨져 있었고 비쩍 마른 볼품없는 체구를 갖고 있는 그였지만 나름대로 강단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잠이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사냥을 매우 좋아했다. 또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료할 때마다 기사들의 무용담을 엮은 책을 읽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사들의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사냥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하지 않은 것은 사냥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관리하는 일도 잊은 듯 보였고 기사들에 관한 책을 사기 위해 땅을 팔기도 했다. 그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사들여서 읽었다. 또한 읽은 책은 방 한쪽 구석에 쌓아 보관해 두었다. 그렇게 허무 맹랑하기 그지없는 기사들의 무용담 읽는 일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 집안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한편 기사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씌어져 있었다.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은 더할 수 없이 달콤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결투나 도전을 하는 장면은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그려져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런 문장 속에 빠져있던 이 귀족 결국 제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황당한 요술과 싸움, 기사들의 결투,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 견딜 수 없는 고뇌 등 허황한 이야기로 채워져 버린 것이었다. 머리가 이상해진 그는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비록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멋진 기사가 되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마음을 정하곤 하자 한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우선 갑옷을 찾기로 했다. 여러 세기 동안 창고에 박혀있던 갑옷과 투구는 이미 낡을대로 낡아서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구석구석 기름칠을 하고 정성껏 닦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손질해 두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타고 다닐 말이었다. 그의 마구간에는 바짝이야 위어서 형편이 없는 말 한 마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말보다 튼튼하고 훌륭한 말처럼 보였다. 내 이름을 로신한테라고 지었다. 사흘 밤낮을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니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세상을 호령할 기사인 자신의 이름을 빼먹은 것이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 돈키호테라고 하자. 그리고 더욱 포민할 수 있도록 이름도에는 라만차를 붙였다. 그래서 어지런 세상을 구할 새로운 기사의 이름은 돈키호테 대 라만차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멋쟁이 기사의 열렬한 사랑을 받을 귀부인만 구하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악당들과 결투를 벌여 통쾌하게 이긴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송두리째 바칠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아음, 그렇고 말고. 도끼한테는 한때 자신이 좋아한 적이 있었던 이웃 마을 처녀를 떠올렸다.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돈키호테는 당장 그녀에게 귀부인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가 토보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둘씨내야 될 토보소라는 이름을 선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돈키호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고향을 떠났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잘못된 것들과 불의와 부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날이다. 갑옷을 걸쳐 입은 돈키호테는 철사로 엉성하게 엮은 투구를 깊게 눌러 쓴 다음 창을 들고 로신한테의 등에 올라탔다. 그런데 기사도에 의하면 기사가 아닌 사람은 정식 기사와 결투를 할 수도 없었고 결투를 해서도 안 되었다. 또 기사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절차가 필요했다. 내가 왜 아직껏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돈키호테의 머릿속에는 곧 기발한 생각이 튀어나왔다. 그동안 수많은 읽은 책 중에서 주인공이 길에서 만난 다른 기사나 그리고 작은 성의 성조에게 기사 칭호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데 생각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뭔가 기막힌 일이 벌어질 때가 되었는데 드디어 멋진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를 첫 번째 밤이 찾아왔다. 하지만 돈키호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지친 몸을 뉘일 침대와 굶주린 배를 채워줄 음식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성인옥입니다. 네, 삶을 풍요롭게 해주던 우리의 감성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일상의 소소함에 웃고 떠들던 천진난만함은 어디로 숨은 걸까요? 너무 거창한 것만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려온 음악 속에서도 마음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던 그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네, TV 속의 한 장면을 보면서 좋았던 옛 추억을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감성을 깨우는 수많은 곳들이 존재합니다. 앞만 보면서 걸었던 날들 속에서 쉽게 지나친 우리의 낭만을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요? 네, 이미 지나쳐온 과거에서 낭만을 찾기보다 사소한 일상에서 낭만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네,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진 우리의 감성을 일깨워보면 어떨까요? 네, 분홍색으로 짙게 핀 봄의 진달래를 보고 철썩철썩 살아있는 여름의 파도소리를 듣고요. 네, 새빨갛게 물든 단풍잎은 책갈피에 끼워도 보시고요.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겨울의 풍경을 그리면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흰 눈꽃들은 아름답지만 위태롭습니다. 시린 겨울이 오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 꼭 붙어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그저 아름답게 비치죠. 그러나 그들이 서로 헤어지면 나뭇가지는 다시 앙상한 모습으로 흰 눈은 투명한 눈물로 사라져버리니 한 몸처럼 있기를 바랄 수밖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 겨울을 기다리는 그들을 보면서 서늘한 추위가 따스한 온기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지만 위태로울 때도 있겠죠. 네, 도명일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장수물.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낸다 한들 결국 돌아올 때는 혼자가 아닙니까? 그 외로움은 누구나 다 겪는 감정이기에 자기 자신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없이 지나쳐가는 인파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 수많은 사람들도 없고 깊게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난 사람을 넓고 깊게 사귀는 연습을 할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구원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정말 너의 마음은 괜찮냐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는 늘 고민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슬픔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왜 아직 그 감정이 그대로인지, 왜 그것을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는지 혼자서 찬찬히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큰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나만 알고 있는 내 진짜 모습에서 더 서글퍼질 뿐입니다. 그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진심으로 마주하고요. 자신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마음은 10년지기 친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김홍변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귀향길.

0: 现在是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 91.4，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松。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

0: 前伏地干，为了比别人多吃两把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

0: 电台 FM 91.4延吉综合广播。
1: 听众朋友们，早上好，欢迎锁定 FM 91.4汉语广播。新的一天，新的起。